0: anyone. Turn on your radio. Tune in to FOEB FM. It's your language, it's your life. Communicating with you since 1975.
1: 수영,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 혼자 가지 마세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오는 8월에 실시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호주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기준으로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임시 비자 소지자와 방문객이 모두 포함됩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여러분의 각오는 참여 방법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과 서면 양식 또는

0: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지원이 제공되며 온라인과 전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역사회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센서스,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ensus.abs.gov.au/korean을 참조하십시오. 캔버라 소재 호주 통계청 승인. Station sponsor. Radio 5 is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 on 98.1 FM.
1: Bienvenidos a todos al programa de la Radio 4M.
2: OEB FM, supporting your community since 1975.
3: Well, we indeed do appreciate
1: you. You're with Radio 4EB is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
4: Still sharing the world with you. 98.1 FM.
5: 여러분은 지금 브리스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라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브레스 스크린 유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 유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유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1320-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qld.gov.au에서 예약하세요.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

0: happiness, people will be jealous. But don't let that stop you. Listen to 4EBFM. It's your life.
1: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오는 8월에 실시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호주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기준으로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임시 비자 소지자와 방문객이 모두 포함됩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여러분의 가구는 참여 방법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과 서면 양식 또는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지원이 제공되며 온라인과 전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역사회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센서스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ensus.abs.gov.au/korean을 참조하십시오. 캔버라 소재 호주 통계청 승인.

That's the way you gotta trust me by now. Bye bye bye 슬픔은 goodbye. 이 만남을 소중히 해 내가 나 자신인 것처럼.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아름다움을 존재하는 걸까 저 하늘의 별